지행 마무리하라. 그때 떠날 도끼는 모레나 너희 마이 하닝 마이 기대까지 뛰어간 너야 애추네 안내 또 맞을까 말까 해프가 갔다 갔다 해럴까 왜 다리냐 아이 말일까 노래라 해미 이뻐도 노래라 대나까이 떠 대나까이 떠 대나라 다 떠까 좋아